예, 비주마님 신년단 다녀가셨네요. 3일 후에 가족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10월 첫 주부터 3일이라고 쉬고 하네요. 좋다 라고 하셨네요. 오늘도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해봅니다 라고 하시면서 어김없이 같은 곡 세 곡을 주셨습니다. 휴가 가시면 신청곡 난해서 당분간 못 볼 것 같은데 뭐 신청한 3일 정도 못 빼면 어떻습니까? 여행 잘 다녀오시고요. 딱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안전하게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힐링 잘하시고 무조건 힐링 잘하시고 어김없이 백일인의 산책, 도경수의 팝콘, 하늘에 모두 행복해져라 세 곡 함께 듣습니다.

예, 꿈꾸는 마마무루님 신천난 다녀가셨네요. 존박곡이랑 한동근 곡 제가 준비를 했고요. 아마 박재정 곡은 사랑한다 말해요가 아니고 헤어지자 말해요 이 곡 같은데, 아무튼 헤어지자 말해요까지 제가 세 곡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아니면 창에 나와서 아니라고 저한테 이야기 좀 해주시면 노래 바꿔서 틀어드릴 테니까 창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시간 신천단 마지막으로 다녀가시는 분은 42년째 절대미남님께서 신천단 다녀가셨습니다. 우세영 안녕하세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셨네요. 엄청나게 급했나 봅니다. 우수형이 아니고 우수혈이라고 하셨네요. 아무튼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요즘은 대화방에서도 자주 오셔서 이야기도 함께 나누시고 살아있다라고 숨도 자주 쉬어주시네요. 아무튼 좋은 곡들로 세 곡 정해 주셨는데요. 함께 들어보고요. 제 시간 신청나는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방송하시는 흑장미님 앞으로 신청곡 사연 많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42년째 절대미남님의 신청곡 세 곡 함께합니다.

인연을 뒤집으면 연인이 되고 내 힘들다를 뒤집으면 다들 힘내가 됩니다. 이렇게 낱말을 뒤집으면 긍정의 좋은 말이 되는데요. 오늘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하루 잘 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흑장미님과 더 좋은 시간 이어가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운데 배는 고프네. 아 이건 좀 고민되네. 왜 전화 안 받았어 물어봤더니 아무렇지 않게 폰을 보고 있네. 아까부터 계속 보고 있네. 나는 차 안에서 혼자 열 번도 고민했어. 혹시 무슨 일

배고프니까 어쩔 수 없어 우리 장 보러 가자. 근데 진짜 마지막으로 묻는다. 왜 전화 안 받은 거야? 폰이 몸이었다고? 아 그럼 내가 뭐가 돼.

우리는 흔히 성공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재능이나 남다른 기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자신의 삶은 변화시키는 출발점은 의외로 작은 선택에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서는 것, 필요할 때 정중히 거절하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하는 것,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서 삶의 방향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도전의 가치를 돈이나 성공으로만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오랫동안 해보고 싶었던 일을 직접 해보는 기쁨,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 어제보다 조금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는 행복도 소중한 결과입니다. 좋았다면 추억이 되고 나빴다면 경험이 됩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오랫동안 품어두었던 일이 있다면 오늘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언젠가 해볼까? 라는 말 대신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하는 작은 결심이 내일의 나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줄지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흑정입니다. 우리 우스님 좋은 아침 열어주셔서 감사하고요. 2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아침을 책임져 주신 우승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이렇게 신나는 노래로 여러분들과 출발해봤어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또 괜히 좋은 날이고, 네, 이런 노래들 말이죠. 자,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받고 있어요. 한올옷은요, 가요방입니다. 가요를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출발할 때 AI 노래를 많이 틀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가수의 노래로 신청을 해주세요. 트롯, 그리고 힙합, 그리고 락, 이런 노래는 안 되고요. 올 영어인 곡도 안 됩니다. 네. 되도록이면 대중적으로 함께 들어서 좋은 노래 부탁드려요. 인디곡도 괜찮아요. 노래들이 참 좋아서. 함께 공유하고 싶은 노래, 함께 듣고 싶은 노래, 네,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사연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아요. 편안하게 다녀가 주세요. 자, 노래 세 곡만 더 들을게요. 이 무슨 OST던데 이렇게 맨날 받아놓고 맨날 까먹어요.

어디 OST였지? 나를 충전해줘. 예, 드라마인가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나를 충전해줘요가 뭔지 아시는 분? 네,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봐갖고 나를 이게 웹툰? 웹툰인가요? 웹소설 넷플릭스 원작이 웹소설이고 드라마인가봐요. 네, 이 OST 곡을 여러 가수들이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정승환의 사랑은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라는 곡과 빈센트 블루의 남자가 사랑할 때, 네, 두 곡만 더 전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신청곡 가지고 올게요.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꿈꾸는 마음으로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성시경의 희재, 정인의 오르막길. 정인의 오르막길이 버전이 되게 많아요. 오늘은 스위스로와 함께 부른 노래로 준비를 해드릴게요. 박정현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까지 신청곡 모두 준비했고요. 여러분들 연휴는 다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한여로스는 우리 타비님께서 음악을 계속 전해주셨어요. 네, 아무래도 제가 주말에 방송을 해도 토요일은 아마 계속 그럴 것 같긴 한데요. 돌아오는 주에 토요일도 우리 아이 실기, 또 대학 실기 시험이 있어서 수능 말고, 네, 또 안산에 가야 합니다. 네, 아침 일찍 갔다가 오는 거라 그래도 시간이 좀 걸려서 왔다 갔다 시간들이 있으니까 계속 주말에는 계속 바쁠 것 같아요. 아마 수능 때까지 계속 그러지 않을까요? 면접 보고, 뭐 실기는 서울예대 하나밖에 없겠지만 또 면접도 있고 이래서, 네, 계속 여기저기 다녀야 돼서 네,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바쁠 듯 싶네요. 제가 하던 우리 타비님이 하던 계속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작기님들도 계속 개인적인 일로 바쁘고 몸도 안 좋아서, 네, 음악 전해드리는 시간 좀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우로서 이제 찾아주시고 자리해 주시는 많은

여러분들께 또 오늘 또 감사를 드려봅니다. 우리 돌림께서는 항암 지금 중이셔서 아마 이번 주까지는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도 잘 회복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다른 분들은 우리 앙쿠미님이 수요일날 방송이 있고요. 그리고 담미님, 바다비님, 예나님이 또 목요일날 쭉 방송이 있으시니까 인연이도 오고 또 수요일날 키도오빠도 오시고 네, 오늘은 저와 뒤에 스타비님 방송 있고 저녁 11시까지 음악만 전해드리다가 네, 난연이 방송 오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방송이 좀 이렇게 들쑥날쑥 하더라도 좋은 음악과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이따 음악 걸어드리는 시간에 신청곡은 받을 테니까 편안하게 다녀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꿈꾸는 마음으로님 신청곡 모두 준비해드리고 오겠습니다.

네, 신청곡 모두 준비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신청곡은 우리 시안님 다녀와 주셨어요. 흑장미님 안녕하세요. 바다는 이뻤나요? 바다는 늘 이쁘죠. 어떻게 날이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요. 네. 어제도 너무 더워서 어제 저녁에도 긴팔 입고 나가니까 저녁에도 덥던데요. 언제쯤 시원해질까요? 비 소식이 좀 있던데 비가 오긴 할까요? 오늘 여기 비 소식이 있었거든요. 있긴 있는데 비가 오고 나면 좀 시원해지네요. 네. 날씨가 기온이 좀 떨어진다고 하는데 날씨가 좀 추웠다가 갑자기 또 더워지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다시 여름인가 싶을 정도로 춥습니다. 아니 덥습니다. 네,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걷고 나니까 땀이 나서 죽겠어요 아주. 우리 시아님은 연휴 때 잘 보냈죠? 네. 그래요. 꽃들이 예쁘게 피더라고요. 가을은 가을인가 봅니다. 그죠? 신청하신 곡 그리워해 널 생각한다. 최유리의 동네 SES의 꿈을 모아서 신청해 주신 거 모두 준비했고요. 제 시간 신청곡 마감했어요. 신청곡이 많아서 마감한 게 아니고 신청곡이 노래들이 다 길어서 마감했어요. 가을이라 발라드가 많이 신청곡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노래들이 다 길어요. 그래서 마감하고 예, 우리 스타비님 앞으로 여러분들 신청곡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시아님 신청곡 전해드리고 올게요.

다음 신청곡은 정인연마님 다녀와 주셨어요. 창미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언니가 돌아왔어요. 여행은 재미있었나요? 여행을 재미로 가는 건 아니고요. 힐링이라고 할까요? 일상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네, 맛난 거 많이 드시고 배 빵빵하게 하고 돌아오셨죠? 네, 잘 먹고 왔습니다. 언니 없는 동안 한우 서방 잘 지키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노래 들으면서 이것저것 하고 즐거웠습니다. 대화방은 전반적으로 조용했지만요. 아무래도 연휴에는 제가 지키고 있어도 조용합니다. 그래도 3일이 후딱 지나갔어요. 오늘도 방송 길게 달고 오셨군요. 꼬리 달고 오셨다. 언제쯤 떨어지나요? 저도 그게 참 궁금합니다. 오늘도 쉬엄쉬엄 화이팅 합시다 하시면서 황태지의 맙소사, 이게 그 무한도전에서 부른 거죠. 제가 원래 그 개그맨들 노래 부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거는 개그맨이 부른 건 아니고 황강이, 태양, 지드래곤이 부른 거니까 개그맨은 아니죠. 그래, 황태지의 맙소사, 선미의 24시간이 모자라, 그리고 비원에이퍼의 오마이갓까지 신청하신 거 모두 준비해드립니다. 아, 막 발라드만 계속 나오니까

오늘 너무 일찍이라고 했잖아요. 6시 반에 깼어요. 그래갖고 아니 저희 집 남편분은 왜 출근할 때마다 소리를 지르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간다고. 오늘따라 일찍 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일찍 해갖고 너무 피곤했어요. 살짝 졸고 있었는데 아, 좀 전에 나온 거 SES 노래 나오니까 확 깼거든요. 신나는 댄스곡 들으면 몸 좀 풀까요 우리. 오늘은 병원 안 가나 봐요. 어디에 나가면 참 더운 날씨더라고요. 특히 대구는 더 덥겠죠. 집에서 편안하게 음악 함께 할까요?

노력은 분명 중요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일정한 노력과 끈기가 필요하지요. 문제는 모든 결과를 노력의 양으로만 판단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시험에서 떨어지면 공부를 덜 해서, 승진하지 못하면 일을 덜 열심히 해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간절함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하지만 현실의 결과는 노력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능력과 적성, 환경, 기회, 시기, 경쟁 조건처럼 수많은 요소가 함께 작용합니다. 그래서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한다와 노력은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는 말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노력은 중요하지만 모든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마다 자신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실패뿐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했더라면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남들이 하는데 나는 왜 못할까?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노력은 성장의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끊임없이 몰아붙이는 채찍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질문을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을까?가 아니라 나는 지금까지 충분히 노력했는가? 라고 말이에요. 충분히 노력할 수 있는 삶을 살까요, 우리? 매 시간 어떻게 다 충분히 노력할까요? 하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조선힙합의 눈만 깜빡, 낯송에 일단 버티는 거지 뭐. 모두 정지에 또 전해드리며 이만 물러갑니다. 이어지는 방송 우리 스타비님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하시고요. 저는 2시에 여러분들 신청곡 전해드리러 다시 올게요. 제목들이 재밌죠? 진짜 이러는 것 같아요. 요새는 또 방송 자꾸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일단 버티는 거지 뭐. 자, 저는 이따 만나요 여러분. 오늘도 고마웠어요.

매일 지나가는 길인데도 어느 날은 처음 보는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언제 물들었는지 모를 가로수, 새로 생긴 작은 가게, 유난히 높아 보이는 하늘까지도요. 길은 그대로인데 조금 천천히 걸어서 보이는 걸까요? 바쁜 마음으로 지나칠 때는 몰랐던 것들이 가을에는 자꾸 눈에 띕니다. 여러분은 조금 익숙한 곳에서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나요? 2026년 10월 12일 월요일 안녕하세요. 스타비의 가요올릭입니다. 오늘은 잠시 걸음을 좀 늦추고 그런 작은 풍경들을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많이 바쁠수록 급할수록 돌아가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급하고 빨리빨리 하고 싶고 성격이 기다려주지 않지만 그래도 급할수록 천천히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보려고 합니다. 앞서 방송하신 흑장미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송 이어갑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 간곡 이상 선곡해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주세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이 많은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호수는 준 FM살 방송국으로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고 계시며 특히 매장에서 들으시는 경우가 많아 선곡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후 12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스타비의 가요올릭

저는 이제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칭했던 많은 친구들이 이제 서서히 면접을 보고 있어요. 아마도 10월 말 정도쯤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고 들었기 때문에 네, 이번 주 정도 혹시 연장이 된다면 다음 주까지 수업이 있고 그 뒤에는 이제 수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떠나보낼 준비. 이제 사회로에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그 아이들을 응원할 준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이라는 건 좀 슬프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긍정적인 신호이기도 해요.

어쩌면 지난주까지가 여러분에게는 이번 연도의 마지막 휴식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아주 암울한 이야기도 꺼내봅니다. 슬프죠. 이게 마지막 휴가라니 이럴 수가 저럴 수가. 네,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이 아마도 온 힘을 다해서 네, 즐겁게 신나는 시간 보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안녕 샵 안녕의 마지막 사랑 애쉬아일랜드의 어쩌다 마주친 그대 승희 편지 함께 해봤습니다. 햄버거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점심 먹으면서 잘 들을게요 하셨어요. 네, 즐거운 점심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파이브돌스 이러쿵저러쿵 샤크라의 끝 더 자두의 잘가 정인이 엄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늦게 일어난 만큼 할 일도 후딱 해야겠어요. 아들이 야경증이 시작됐어요. 저를 괴롭히는 거 거기에다가 어찌나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지 언제쯤이면 없어질까요? 깨다가 결국 안 돼서 새벽에 아들 방에서 같이 잡니다. 침대가 아니라서 불편하긴 하지만 참아볼래요. 아들을 위해서 빨리 사라지길 바랍니다. 오늘 한 주 첫 시작 잘 이겨내봅시다. 아자아자 파이팅 잘 들을게요 하셨어요. 아이들이 이 엄마로부터 떨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저희 작은 아이가 4학년인데 이때쯤 되면은 좀 엄마를 덜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아직도 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가 봐요. 제가 오늘 좀 할 일이 좀 있어가지고 아이를 챙겨주지 못했더니 입이 또 대빨 나와가지고 자기 늦었다면서 네, 우당탕탕 다 가방을 집어 던지면서 학교에 가는데요. 아유 어쩜 저렇게 심술이 났을까 싶으면서도 아직은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마 한 중학생 정도 중2병이 올 정도 되면 네, 그때는 엄마가 없어도 알아서 척척 잘할 것 같아요.

백화점도 보면 쉬는 날이 월요일인 곳이 되게 많더라고요. 주말에 근무하시는, 집중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 월요일이 바로 휴식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쉬는 날이에요. 꽃미남님께서요. 주말이 바빴거든요. 오전에 심리상담 받고요. 콩이 접종하고 또 오늘 콩이 병원 가서 다행히도 혼나진 않았어요. 매번 병원 갈 때마다 혼이 나는데요. 이번에는 몸무게가 좀 빠졌어요. 2.8kg. 2.8kg에서 3.1kg 사이로 몸무게를 관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자아인데요. 포메예요. 네. 이렇게 관리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특히 이 귀여운 네, 강아지들한테는요, 이 간식을 많이 주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아, 귀여워 하면서 주다 보면, 어느새 살이 좀 찔 때도 있고, 그렇다고 너무 안 주면, 안 돼 보이고, 뭐, 그렇잖아요. 어쨌든, 네,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네, 관리를 하긴 하지만, 사실 저는 마른 강아지보다는 조금 통통한 강아지가 훨씬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오늘 네, 즐겁고 신나게 오늘 하루 즐겁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지영 정지소 처음이라서 박보검 진영의 안갯길 우디 보라의 마침표 꽃미남님의 신청곡으로 함께했습니다. 화장실 청소하고 이제 점심 먹을 준비합니다. 와우님 바쁘시겠어요. 저도 오늘 살짝 정돈을 좀 했는데요. 화장실에요. 그 화장실 그 쓰레기통이

굉장히 과부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를 열심히 봉투에 담고 대강 네, 보이는 데만 이렇게 청소를 좀 했습니다. 네, 화장실 청소하다가 오늘 방송 못 올 것 같더라고요. 어제 먹고 남은 피자 세 조각으로 간단하게 먹을까 합니다. 스타비님도 맛점 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딱 집에 들어왔는데 진짜 라면이 너무 땡기는 거예요. 그것도 라면을 두 개를 끓여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참고 참고 아 그래 참아야 돼 참아야 돼 하다가 잠이 든 거 있죠.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라면을 먹고 싶었는데 네, 조금 협의를 봐가지고 11시 조금 넘어서 아침 겸 점심으로 라면을 먹었습니다. 네, 오늘은 밥 먹을 시간이 또 굉장히 애매해서요. 네, 이걸로 오늘 하루는 퉁 쳐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제가 또 열심히 그 일한 것과는 좀 다르게 살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로 조금 줄여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다비치의 거북이, 용준형의 망설이지 마요, 케이밀의 말해 뭐해, 와우님의 신청곡 이어갑니다.

3일 연휴를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이틀 쉬고 어제는 야간 당직이라 근무하고 오늘 아침에 퇴근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라 그리 힘들진 않았습니다. 3시간 정도 자고서 점심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점심 메뉴는 칼국수랑 왕만두. 방송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피사마님. 데니스 프로젝트의 우리 둘이, 원더걸스의 I Feel You, 걸스데이의 반짝반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토요일에는 어머님과 네, 식사하고 그리고 나서 한정선 다녀왔어요. 찹쌀떡 사러. 아, 그 뭐 요거트 계열이 이제 나오면서 인기가 너무 높아져가지고요. 가서 대기표 끊어가지고 사와야 되거든요. 이번에 학습지를 이제 해지를 하면서 환급금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로 무얼 할까 하고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엄마 이걸로 한정선이나 사와 라고 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한정선을 사다가 날르고 있는데요. 아, 이게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한참 기다려서 토요일에 사왔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새벽에 줄 서가지고요. 그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캐릭터 있어요. 이번에 영화 개봉해가지고 그 먼잡귀, 네, 그 캐릭터 그 인형을 사러 샵에 들어가야 하는데 아침부터 줄을 서야지 겨우 대기표를 받아서 오후에나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치이카와 그 인형을 사기 위해서 새벽 차를 타고 제가 6시 45분 차를 탔나봐요. ITX를 타고 용산에서 줄을 한참 서가지고 대기표를 받아서 네, 오후에 4시 넘어서 들어갔어요. 아, 그게 뭐라고 도대체. 제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요. 제가 이번에 이 프리랜서의 일이 끝나면 정규직을 한번 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정규 일을 하게 되면 아이들과 보낼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온 힘을 다해서 네, 할 수 있는 건 모조리 다 해주고 있는데 아이들은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네, 어쨌든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우,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일요일에 딱 출근을 하는데 야, 이렇게 힘이 들 수가, 이렇게 막 체력이 달릴 수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 정말 나이는 못 속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필사마님은 잘 지내셨죠? 신청곡 이어갑니다.

0: You're listening to
1: 한우로수 방송.
2: JYP and the Wonder Girls.

사랑,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리고요.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대중적인 가요로 주세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래핑 마니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하루 종일 여러분과 이야기도 나누고 음악도 듣고 하고 싶은데요. 저는 오늘 마무리하러 말씀드린 것처럼 네,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한 스피치를 이제 수업을 마무리하러 가야 됩니다. 이어드리는 방송 흑장미님과도 즐거운 시간 계속되시기 바라면서요.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늘호수 안에서 가요홀릭

손에서 그 사람의 번호를 지우며 그 사람과의 지난 3년을

새벽 1시 길을 걷는다. 저 강가에 우리 한 마리 왜 내 모습 같은지

있잖아.

느꼈으며 그리고 위험했다. 그것은 마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한화로스 24 난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행복하자님께서 우리 만난 지 되게 오래된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진짜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지난주가 1년같이 느껴질 만큼 예, 굉장히 긴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너무 힘이 들어서 진짜 하루 24시간이 정말 1년 같은 느낌으로 한 4년을 보낸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과 떨어져 있는 동안 저에게도 많은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힘들었고요. 지금도 힘들지만 여러분들과의 데이트를 하면서 잠시나마 잊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저랑 함께 하면서 힘들었던 일 다 잠깐이라도 아주 잠시라도 잊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출발합니다. 나니의 가요 비타민 셔터문 올라갈게요. 좀 전까지 고생해주신 우리 흑장미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지금 우발 보신다고 자꾸 저를 시험에 들게 하시거든요. 때려줄까요? 곤장 들까요? 예, 나니의 가요 비타민 셔터문 올라갑니다.

남기고 떠난 사랑, 겨울은 아직 멀리 있는데 사랑할수록 깊어가는 슬픔에

생각날 때 기억에.

지는 눈물로 다시 치우려 합니다. 내 가슴에 봄은

예,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 인라이브 신청 게시판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선곡해 주시고요. 저 사실 오늘 우발하는 줄 몰랐어요. 내일인 줄 알았거든요. 항상 화요일에 재밌는 것들이 많이 하니까 월요일이라는 게 아직 적응이 좀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아는 언니가 우발 광팬이래요. 그래서 아, 우발 봐야 되는데 아, 잠들면 어떡하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내일 아니에요 언니? 오늘이에요? 오늘이라고 해서 아 그렇구나. 어떻게 나보다 더 우발을 좋아하지? 예, 우발이 나이와 상관없이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발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그 말을 하시는데 와 진짜 우발은 연령대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신청란에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다녀가셨어요. 우리 꽃미남님 어디 계세요? 두리번 어디 갔지? 노래 뒤로 미룬다. 빨리 안 나오면 안녕하세요 다니 누나. 주말 드라마 닥터 X 주연 김지원, 100일의 거짓말 주연 김유정 둘 다 재미있어요. 김지원의 한 표를 조금 더 주시네요. 그리고 연말 연기대상 후보 첫 번째 김부장, 두 번째 후보 닥터 X의 김지원 투표합니다. 빠잉 하셨어요. 저는 김부장의 한 표를 걸래요. 김부장이 워낙에 인기가 많아서 대상에도 소지섭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연기 대상에 김부장이 좀 상을 좀 많이 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천님은 연기 대상에 낑겨 줄까요? 우리 김부장님 예, 대상 받고 싶으세요? 빛을 보게 되는 그날에 하루 더 가까워져. 종호의 사랑한 만큼 추의 사랑합니다. 마키아토의 하루 끝 함께 하겠습니다. 예, 하늘호수 연기대상감으로 김부장님이 안 되겠죠. 예, 부실해요. 부실해서 안 돼요. 신청하신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이 한우로수 인기투표 대상감이 아닐까?

치킨3816님 반갑습니다. 제가 치킨 먹고 싶어 하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 치킨님이 오셨네. 내가 치킨이 막 땡겼거든요, 오늘. 아, 근데 우리 치킨님이 오셨네. 예, 아마도 치킨님을 보려고 치킨이 땡겼었나 봐요. 나니님 안녕하세요. 저녁쯤에 비가 잠깐 내렸습니다. 오늘은 오후에는 30도까지 기온이 올랐다고 합니다. 저도 오전부터 오후까지 밖에 있었는데 확실히 더웠습니다. 맞아요. 오후쯤인가? 소나기처럼 비가 조금 굵게 내리는 가 싶더니 메롱하면서 들어가더라고요. 이놈 비가 아주 잠깐 내렸었어요. 제가 있는 곳은 좀 시원하게 많이 내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아주 잠깐 내렸었어요. 내일은 오랜만에 남산에 야등 갈 예정입니다. 나중에 정말 우연히 수원에 저녁에 갈 일이 있다면 수원성도 걸어보고 싶습니다. 밤에 수원성 걸으면요, 참 좋은 게 그 등들이 이렇게 켜 있어요. 그 등들을 따라서 걸으면 너무 좋아요. 한번 오세요. 저랑 같이 걸어 볼까요? 제가 걷다가 좀 힘들면 업어주셔도 되고요. 예, 끝나고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도 먹고 싶네요. 아, 좋다. 저 빅버거로요. 상하이 빅버거로. 찜. 예. 아, 진짜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가을에 선선할 때 지금쯤 이렇게 걸으면은 참 좋죠. 겨울에는 좀 너무 춥고 요즘이 딱 좋을 텐데. 아, 밤에 나가면 모기들이 많아서. 성시경의 너에 대해서, 규현의 7년간의 사랑, 어반 자카타의 그대 고운 내 사랑, 치킨님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말해줘야지 안 삐지겠죠? 맨날 다른 분들만 보고 싶었다고 한다고 궁시렁궁시렁 우리 치킨님 입은 대빠르 나와 있는데 오늘은 저 말했어요. 치킨님 보고 싶었다고요. 시작

가을이라서 그런가요? 가을 분위기가 물씬 나는 노래들로 선곡들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체리님 다녀가셨어요. 반갑습니다. 이지훈의 나와 같다면, 더블루의 너만을 느끼며, 이렇게 두 곡 주셨어요. 준비해 드릴게요. 우리 체리님 안 보이는 동안 어머머 안 보이는 동안 너무 많이 보고 싶었어요.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체리님 선물 감사드리고요. 철님 다녀가셨어요. 아이유의 잔소리, 소녀시대의 온? 오가 아니라 온? 시작? 렛츠고! 카라의 루프안까지 세 곡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랄게요.

예, 우리 철님의 신청곡이죠. 아이유의 잔소리. 예, 저 잔소리 안 했는데 아이유의 잔소리 신청해 주셨어요. 선물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하나로스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롱타임 노씨,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주말에 장관님 탄생일을 축하하며 빡세는 아니고 행복한 주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장관님의 연수가 시작되었네요. 오늘 배운 거 복습도 할 겸 송정해수욕장까지 다녀왔는데 제 손에 땀이 이리 많은지. 드디어 그 차로? 매일이 오늘따라 멀게 느껴지는지 보험의 필요성까지 많은 것을 느끼게 된 하루였습니다요. 당분간은 장관님을 멀리 해야겠어요. 오랜만에 본 만큼 오늘 저녁 모두 즐겁게 청취하시기를 바라옵니다요. 조만간 사뺏길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네요. 예. 아, 송정해수욕장까지 얼마나 걸려요? 얼마나 걸리길래 그렇게 멀리 느껴졌을까? 줬어요? 콩님, 그럼 새 차 뽑으신 거예요? 예, 새 차는 사자마자 그 고속도로를 좀 신나게 달려줘야 된다고 하는데 수원까지 오실 일은 없나요? 달려. 예, 돌콩님 선물 감사드리고요. 체리님 선물 감사드립니다. 이해준의 못 볼까봐, 서동현이 부르는 밴쿠버, 도유카의 이렇게 있을까, 세 곡 함께 하겠습니다. 돌콩님, 간이 콩알만해졌겠네요?

예, 옥탑방 백수님, 예, 다녀가셨어요. 사연이 풍이래요. 누가 사연에다가 이러고 가요. 예. 이러니까 혼나지. 이 역에 그거 아세요? 옥탑방 백수님이 바보지의 멤버라는 거. 그거 아세요? 우리 옥탑방 백수님이 맨날 골골 한다는 거. 그거 아세요? 홍삼맛 캔디를 좋아하면서 맨날 감기를 달고 산다는 거. 그거 아세요? 백수님은 메롱이라는 거. 바닐라 어쿠스틱의 홍삼맛 캔디 이렇게 두 곡 주셨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끝날 시간이 다가오네요. 아, 입맛이 없네. 오늘따라 아, 파스타나 해먹어야 되겠다. 용남매가 부릅니다. 붕어빵송. 조선이팝이 부르는 쉬어 괜찮아. 김진호가 부르는 우리 할머니라는 곡까지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나니의 가요 비타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몇 시지? 밤 11시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뵐게요. 소녀시대 효리수의 노래죠. 별이 쏟아지는 밤 전해드리면서 물러갑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따 밤 11시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우리 잠시만 안녕해요. 지금까지 한우로 시작이 나니었습니다. 셔톡 내려갈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해.

예,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신청곡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봅니다. 제 시간 처음으로 다녀가신 분은 호아우님께서 신청한 다녀가셨네요. 안녕하세요 우수님, 오래간만에 비가 옵니다. 어제의 더위를 씻겨주는 비인가봐요. 빗길 조심하시고 방송 감사히 잘 드릴게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우수님, 이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셨습니다. 부산 경남 쪽에는 새벽에 조금 오더니 지금은 약간 흐린 상태이긴 하네요. 어제는 진짜 10월 날씨와 어울리지 않게 많이 덥긴 하던데 호아우님 말씀대로 이 비가 내린 뒤에는 조금 선선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날씨에 맞게끔 신청곡 3곡 주셨네요. 3곡 함께 들어봅니다.

예, 피자마님의 신청곡입니다. 연애 내꺼 중에 최고, 게시의 언제나 사랑해, 시아의 내게 너무 멋진 그대 세 곡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선수님, 비가 왔다 갔다 하는 날씨를 뚫고 출근했더니 이젠 비가 안 오고 바람 때문에 쌀쌀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화사한 하루 되세요.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아마 이비로 급격한 추위가 올 것 같기도 하고, 피사마님 말씀대로 감기가 또 조심해야 할 수도 있는 날씨일 수도 있으니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멋진 하루 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청해주신 곡 세 곡 함께합니다.

네, 정인이 엄마님의 신청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수 오빠. 오늘 일어나니 날씨가 흐리네요. 여긴 비가 계속 안 오고 가끔 온대요. 어제 우발하는 날이라 다 보고 1시쯤 잤는데 너무 피곤이 몰려옵니다. 새벽에 안 깨면 좋은데 아들이 깨서 더 피곤합니다. 오늘 할 일도 많은데. 오늘 할 일 빨리 하고 일찍 자야겠어요. 오늘도 아자아자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셨네요. 정인 어머님도 우발 애청자시구나. 우발을 초저녁 해달라고 건의 한번 해보는 것은 좀 어떨까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매 아침마다 피곤하다고 하시는 정인 어머님, 내일은 컨디션이 너무 좋다라는 소식 기대하면서 정해주신 곡 3곡 함께합니다.